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친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충격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유독 관광정보와 저희 NHK 월드 재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새로운 콘텐츠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하나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앞부분에서 저희가 태풍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은 지난 13일 저녁부터 이 도쿄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치바현에서 정말 많은 비가 내려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 네, 이 치바현에서는 지난 13일 저녁 이후에 이 선상 강수대가 아주 여러 곳에서 잇따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14일 아침에 걸쳐서 22개 지자체에 레벨 5의 폭우 특별 경보가 또 그리고 6개 시에는 레벨 5의 토사재해 특별 경보가 한때 발표됐습니다.
0: 네, 치바시에서는 불과 12시간 정도에 이 평년 8월 한 달분의 약 3배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1: 네, 정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내렸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많은 인적 피해와 또 재산 피해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 뉴스에서도 피해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계속 그 다음 날도 더 많이 피해가 있었고 이런 또 인명 피해도 많았다 이런 뉴스를 전하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뉴스만으로는 정말 바로바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피해 상황의 변화가 아주 컸었습니다.
1: 네, 이번 폭우로 치바현에서는 침수된 면적이 적어도 이 도쿄의 순환선이죠. 야마노테 선의 안쪽에 절반에 해당하는 31제곱킬로미터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측량회사의 분석으로 밝혀졌는데요. 야마노테 선이라고 하면 도쿄 중심부를 달리는 이 JR 동일본의 순환 전철입니다. 네, 이거 거리가 약 34.5km이고요. 각 1시간 사이에 한 바퀴 돌수 있는 그런 노선이죠. 이 야마노테선의 안쪽 면적의 약 절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침수됐다고 하니까 정말 그 피해가 엄청났다. 이런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난달 28일에 발생했던 쿠마모토 지진, 그리고 이번에 치바현의 이 폭우로 많이 피해를 입으신 분, 이재민들, 지금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시고요.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저희들도 함께 기원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앵까 마을의 앵까리이신 이종풍님으로부터 정말 반가운 근황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앵까 마을 카페지기 앵까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충경 아나운서님, 오래간만입니다. 이달 8월 정기 모임에서는 아주 귀한 분이 참석을 했죠. 다름 아닌 NHK 국제라디오 한국어 방송에도 수차례 출연했던 자포니즘 연구가인 이주영 작가가 서울 앵까 마을을 탐방해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처음 방문인지라 궁금한 점이 있다 하여서 인터뷰를 하면서 먼저 제가 앵까를 접하게 된 계기부터 서울 앵까 마을 개설까지 여러 가지 활동 등등의 이야기를 했지요. 인터뷰 내용은 이주영의 자포니즘과 현대 일본 사회라는 테마로 시사 일본 연구소와 시사 리빙 신문의 칼럼에 올린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울 앵까 마을의 광고 효과도 좀 있겠지요? 기대해 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은 일본의 작곡가 히사이시조의 대담집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듣는다'는 전체 표지 문구가 있다고 하고요. 서울 앵까 마을은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른다 라는 문구로 시작해서 일본 문화가 해외에서 외국인들과 공존하고 활용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상으로서 한국 시니어들의 일상을 단면적으로 볼수 있는 서울 앵까 마을이 본보기라면서 이좀 독특한 취미 활동인데 이런 동호회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회원들이 일본어로 앵까

0: 부르는 노래 실력도 대단하고 또 일본어도 아주 능숙하다며 칭찬 일색이어서 아주 고무되었습니다. 이주영 작가님이 바쁜 시간에 정기 모임 끝나고 티타임까지 함께했지요. 이상으로 8월 정기 모임 사연이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영 작가님이 또 여기 앵커발까지 가셨네요.
1: 그러시군요. 아 여기에서 이주영 작가님도 그러면은 앵가를 부르셨을까요? 아니면은 샹송을 부르셨을까요?
0: 글쎄요. 아마 양쪽 다 뭐 일본 전문가이자 또 프랑스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1: 네.
0: 실제 실력은 있으실 건데 다 부르셨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1: 네.
0: 야, 아무튼 저희들도 사실 그 꼭 가보고 싶고 아니면 이종풍님 일본에 오시면 꼭 예, 여쭤보고 싶은 사연을 내용을 우리 이주영 작가님께서 예, 대신 물어보시고 소개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1: 네, 인터뷰해 주신 그 내용도 혹시 저희들에게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들에게도 꼭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이주영님께서 우리 하나카페의 그 대사, 홍보대사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네, 앵까리 예, 이종풍님 사연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저희의 열렬한 애청자시죠. 구원모님으로부터 받은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모님은 7월 13일에 낭종 제거 수술을 받으시고 또 지난주에는 수술한 부위에 실밥을 풀었다라고 하는 사연을 보내주셨었습니다. 네, 이전처럼 전시회 그리고 미술전 참관도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서 많은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두 통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NHK 올드재팬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7회 국제서화 교류전 및 제10회 대한민국 청년 작가 선정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회는 대구 서단 발전과 한국, 중국, 대만 간의 상호 간 우호 증진을 바탕으로 양국의 서화 교류를 통해서 민간 외교는 물론 문화예술, 관광 등 양국 작가들이 상호 왕래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국익과 그리고 대구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리라 기대하기 위해서 기획된 전시입니다. 촬영한 전시 작품은 참고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이라고 보내주셨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네. 작품 사진들을 보내주셨죠?
1: 네, 뭐 40장 정도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보니까 여기 네. 서화전답게 서예의 액자 같은 것도 있지만 또 풍경화 같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뭐 달마대사 같은 분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아유 정말 다양한 그림들과 서예 작품들이 있네요.
1: 네, 아무래도 이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대만. 여기에서는 서예가 공통적인 문화라고 할까요? 이렇게 같이 같은 문화권에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에 이렇게 서화를 모아놓은 전시회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동양화 아니면 또 서예 그래서 흑백만인가 그랬더니 그림은 아주 컬러풀하고 굉장히 물론 서예 작품들은 다 흑백이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네. 정말 볼만하고 멋진 작품들이었습니다.
1: 네, 이렇게 사진도 다 함께 보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 여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키타현의 오마가리 불꽃놀이 대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오마가리 불꽃놀이 대회는 정식으로는요, 전국 불꽃놀이 경기대회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제98회를 맞이합니다. 이 대회는 단순히 관광객을 즐겁게 하는 그런 불꽃놀이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 불꽃을 만드는 불꽃 장인들이 각자의 솜씨를 겨루는 1년에 한 번 있는 정말 큰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이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이 불꽃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불꽃놀이를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0: 저는 이제 일 역시 도쿄에서 제일 유명한 스미다가와 불꽃놀이
1: 네.
0: 직접 가서 봤습니다. 꽤 오래됐죠.
1: 네.
0: 오래됐는데 지금은 못갈 거예요. 근데 일본은 여름이 불꽃놀이 도쿄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1: 그렇죠.
0: 이
1: 네.
0: 오마가리 불꽃놀이는 못 가봤는데요. 제가 뉴스나 테레비에서 소개를 많이 해서 봤는데 저도 이제 스미다가와나 이런 아니면 뭐 테레비에서 많이 봤는데 이 오마가리 불꽃놀이에 제가 인상이 가장 남았던 것은 역시 뭐 엄청난 다양한 불꽃들이 쏘아 올려지고 밤하늘에 수를 놓는데 여기는 거의 마지막쯤 되면 꼭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가로로 옆으로 굉장히 넓게 퍼지면서 거기서 마치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아주 느낌의 불꽃놀이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곳과 좀 색다르고, 물론 다른 곳도 다 멋있지만 굉장히 인상에 남는 그런 불꽃놀이입니다. 그래서
1: 네.
0: 올해는 98회, 거의 100회에 가까워졌는데요. 이 전국 불꽃놀이 경기대회 8월 29일 토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1: 네, 이 불꽃이라고 하면 밤하늘에 쏘아져 올리는 아름다운 불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 전국 불꽃 경기대회에서는 낮에 쏘아 올려지는 이 히루 하나비라고 해서요. 해가 지기 전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 경연 대회로서는 이와 같이 하는 거는 일본에서 유일한데요. 이빛 대신에 연기의 색채와 변화하는 모습으로 매혹적인 불꽃을 서로 겨룬다고 합니다. 섬세하면서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얼마나 색채를 선명하게 표현해 내느냐가 이 불꽃 장인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 히루 하나비. 그러니까 낮 불꽃이죠. 여기서 오후 5시 10분부터 6시까지 개최됩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이 밤불꽃 요루하나비라고 해서 직경 30cm 정도의 불꽃 두 발과 그 다음에 2분 30초간에 이 불꽃 장인들이 각자 창작한 이 창조 불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서로 경연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요. 색깔, 소리, 리듬, 입체감 등을 잘 조합해서 2분 30초 동안의 이 구성과 연출을 통해서 기술과 창의성을 담고 또 불꽃 이름으로 표현한 이 세계관을 밤하늘에 묘사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불꽃이 주역인 밤하늘의 쇼가 됩니다.
1: 쏘아 올려지는 불꽃 수는 약 18,000발이라고 합니다. 이 주최자가 준비한 공식 관람석의 판매는 지난달에 끝났는데요. 나머지는 이 행사장 부근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보는 그런 식으로 관람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이 도쿄에서 오마가리까지는요, 아키타 신칸센 고마치 호를 타면요, 한 3시간 15분 정도로 갈아타지 않고도 한 번에 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식 관람석이 이미 매진됐기 때문에 계속 서서 불꽃놀이를 보는 것은 좀 지칠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래서 NHK에서는요, 국내 방송으로 BS, 그러니까 위성 TV에서 29일 오후 6시 50분부터 생중계로 이 불꽃놀이를 방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일본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꼭 NHK BS로 생중계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저도 이제 올해도 역시 못 가고 좀 생중계 방송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올해는 또 어떤 감동과 장관을 우리에게 선사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1: 네, 이 오마가리 불꽃 대회를 보시고자 하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으로 한글로 오마가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페이스를 띄고 영문으로 NHK라고 입력을 하시면 2022년과 2023년의 불꽃놀이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화면 오른쪽 위에 언어에서 영어 홈페이지로 바꿔서 화면 오른쪽 위에 나오는 검색창 Search NHK에서 영문으로 오마가리라고 입력을 하시면 작년 불꽃 대회 영업한 짧은 영상

0: 정상 코너가 있습니다. 게재된 지 3개월이 되면 원칙적으로 게재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빛의 벼이삭이 빛나는 간토 축제 열려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복도에서 걸레질 경주라는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어서 가가와현 마루가메시, 부채 생산이 절정맞아.
0: 네,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 81년 평화기념식 열려.
1: 네, 그리고 히가시노 케이고 작가의 최신작 발매라고 하는 짧은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최신 방송 코너에서는 전에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접속자들이 많은 인기 콘텐츠가 있습니다. 예술과 환대, 환거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좀처럼 그 일반 공개되는 일이 없는 이 귀중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NHK 월드 재팬에서는 여러 콘텐츠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NHK 월드 재팬 하나 카페, 저희 방송은 무료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감상 아니면 궁금하신 점, 근황 보고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에서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카페 등 프로그램과 컨텐츠에 관한 감상 그리고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 아니면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 이제 거의 여름 휴가도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휴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저희 방송에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